마리 슈바다 이싱 뿡챗기 히닥 삼나 하이라바다 아나바 하우바시 마눙기 마리 마당 속바데기니 이싱 아시 얌나 챗키두나 이사기 아룸바 한타레이 콩 쿠차 싱 아시 방타바 시타바 호르이 지니야마디 짜낭기 사룩 헨바데기 마시 팅바달카르 오이 톰기 사룩 한타가니 산기 상곰 콩드룸 하이라 아신바 아카바 시즈나가다바니 프로틴기 사룩 하와이나 징바 시즈나바카네 종 판두나 사나가다바니 헤나와바 자산바 툼바 파링 파탑카야 파테 야홍안가니 모록 자루이다바니 히다카라 나이나시 하리카곡 마나 푸틀라가 마히두 가복 아파바가 차바 마디 상곰수 아두막 이야이 다우바다 마나 푸트가니 과 수파리 농마 띵라가 마히 탁바파이 농 하와이 얌나 차가다바니 탐나 아깡바 가복 아파바 카징 아깡바 수가이라가 자바수 파이 하이봉기 마라데기 마히 라우가니 마시수 아두막 파이 하이나 라우네 딜하우 마차 꽈마나 우찬 마치 로라가 탁바수 얌나 까네 하이나 라우네 우동레이 마쿠기 웃 자닝 타우가 시즈나르 바수 얌나 파이 하이나 라우네 탕툭 마사 뿜바 풋라가 탁라바수 아두막 파이 하이나 로네

0: 어제하고 거기가 가스반 임팔기 스튜디오 다람 녹취리.
1: 예, 가스반 임팔 나이브 게스트는 거기동 다이 다가보 봉독자리.
0: 아한 부시디 어자기요 백그라운드 해보다래 라나이교 와펌 마이마 생기 마람다 이마 바봉기 마람다 아시는 생 무슨 아한부터 그땅 탐비요.
1: 아이제 거의 많이 보기 카메게 들레와 각싱 두레를 왕마 하우징나 각싱 가든 하나 마밍 찰리바 도기 핵 낙나보다 레이레 음제 아도 아이 강아무링에 저기 숨 스컵처 아데 아킬람지 파먹드나 따싱나 스컵처 디코나 토르포네 아킬람지 파암제드나이나 아니 마탕마탕 아르키 히람 가즈 따스토르제 하이다레
0: 호이
1: 마이나 앙아무링에 된 마이 하우저레
0: 호이
1: 바바기 아폭포기 밍나 농마이 템줄론
0: 음흠
1: 아폭피기 밍나 옌콤 농마이 템 옹비 난다샤키 데비 시나우지 koi manga poe aina last atomba koi manga poe manungda nupa ahum nupi ani aina koi last manga subane ado ai je koi lekai gi primary school amade hore mathangda class 3 to 8 je diet practice engineer high school tore mathangda kaching higher secondary tore mathangda southeast manipur college tore ado mathangda after 12 ai baroda da bba bachelor of visual art aduga MBA master of visual arts lochile ai je 2000 in a sai contract the minus ropada 2016 da ai yumpale ai gi loine beginning na yenkom nongai te mongbi bigya devi kawe adu ai sa ani le re sa han no gi sai ni pa ngso re nongai te biras
0: hoi
1: sa no pina nongai te hen thoi
0: ayam nongai je koi gi ojagi oiba lana i punsi matang da chorak pota je bosi chu ojana hoji pan bi gi boda atop kala gi mai ke da hana khongda ki matung tarak pota sculpture gi lam da khongdarak pani an tak pi gi kari gi da mok te sculpture si ojagi oiba chana basin pham ne na khan bi ru ri bano atop kala si thadok biram ni bano ha bu do kitang tham bi o si gi matang da chu
1: ai je ngali ngai matam da ai ima bu pa i pu je koi gauri ayam kan ba hai ta re pangkot hai na bu do
0: hoi
1: o birame mana ai je am lu nai mung du ge nga ngoi le je re aduga pung ishe jima pamja baita ra halama wena aduga koi pung mana ta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립은 미워싱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phangbi gani online complaint tawbi ge har k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 ga complaint tawbi hiv s ki maram da hen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관직시의 이세이스를 위내나 땅가가 시다머니 뿌리 필미 세이싱 란토콜로이저리 마클마틸기 타롬께서 녹두는 한자리 것이 아카스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0: 아직 같이 이제 그 주인님도 정말도 말해. 아니 내 동기 아우르 거대기 아이제 좀 살도 봐 아이디 아시는 줄 좀 먹는다. 공기다 그 돈을 잔대는 데 내가 내려 좀 사고비나 이렇게 약간 건지 좀 먹고도 좀 타르가 레이바.
1: 왜?
0: 다음 부자서 부자오에 다시 넘어가는 거대한 사배야고. 왜?
1: 我看六千年安徒也这个海宁也是海东来这个啊你们是的大家还的安徒来的那么是的头目是的的彭多比的吧你那马里来的不是说说一种给大比的那那卡里那哈星给尾巴如果后期给当都来家对吧在天能的不星给的么大还那不能像清比的跟你还不给他这边就是他们这个彭多比的吧啊多么他个这里马腾给过了嘛不落个这个
0: thank you

0: 이 이몽 만웅게 가면 그 수칸비르가 사기 리밋 아마다 타가수 하이즈바다르고 아두가 가리 토보 맘텀도 수란제데바 타와이미야 아마다 무도 사타도 이네바 마두기 탐비르뿐이 얌누아이제 소실라나 얌파자와 포모 맘텀비레 누파오이 버싱나 그가시기 누피오이 비싱기 토름 시타비르가고 기탄 홍보 푸르 푸르 포이 신우 해보 펌시 맘텀제게
1: 바이
0: 바이 소실라 카키나테 마시디 융 코디막다 융론 개론노 버스룸 텐노 방학더니고
1: 남막키니 사
0: 얌파자와 펌니 타가처리 싱가미 베게버티 레카이데기 소실라 토파콜모
1: 타가처리
0: 나이자게 타가처리

0: 오라가 거기서 사나닝도나 빠이타 그리잉오미 양파스 이가 많이 돌도이노지보
1: 사나로 사나로 빡라바 이빡시다나 거기서 사룩 야오리바니 말리엠세 나닝 땀 사나로
0: 我都不接搞，米拉马嘞，我故意什么？哎，那反正能等到了，侬还要不你有什么？我接搞不是？哎呀，我故意，俺等俺屋给，能吃能喝的了，我不。哎，看不顺眼，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吧？哎，看吧，侬说，能吃能喝的了，我不。哎，我故意想，不在意的 반다나 레이 노이라바
2: 머신 비스디에 봐. 뭐 당시도 시와지 다우도레 봐. 그도 샤고 이간지도. 비마 나이놈다 버 도키누고. 뭐 팜나마담네 노무디네. 낭네 이나트 레이라가 이코이 작성다 자통이네 에이나도 연상샘도 레이.
0: 이스 와리가디 야 말한비가 떠오르다네.
2: 이마
0: 아상 아만 우나와나든 하오바 마나수 나이코니 다모야이바니나 능신레이시 야이꾸이레바 우나바시 농마다 우나시가나 뭔다 하이케브라바 아이나 이카이캉데비다우나 우나시 우나세나 마오이나 트라바
1: 능나 하오바부 오이로 아이나 하오바부 오이로 이바니 우나레디 짬마나드로
0: 아도이소
1: 사오르게 떡박제비 이베마 나타우드나 타모이세 뿜쩍 숨맛 숨맛 야이 부비
0: 마 가이누 능시라가 뭐 미게만 안 돈다 싱나브라 나나 싱 싱짱바지
2: 야 자스 괜누네 나이네 누피니에나 누파기모 쿠데파라드나
0: 시사시사 마 사지가 이누니 능시라데 누파니가 우룽기 호와이마 돈해 말라든
1: 비유이 능이나 쿠토나 제롱부 말라바수 누파오이 바이나 우룸기 하와이 마토노 말라수 이바니 헤 뇽팔 칸다네 능나 마마 아이나 마파이도 오이도리바
0: 아도다 모야
1: 하유
0: 아이디네 이텐테 수포파니나 에코이 파봉기 마닝 통한 바파미 아도나 타모야이세 마틱사바 아파바미 모이데베야다베니 아도 아빠가 마틱 사바 미에모 오이나바 아이나 샘도이니
1: 이 가람바 모온다
0: 아두부로 에코이 바봉나 단실리바 마란 마톰 암세야 아이긴 갔다니 아두나 아이긴 바 오이도리바나 학세 랭아키 오바 타바 아마 아이나 타헌도이니
1: 와놈나가
0: 응 호직보 와놈다나 고민 기타바 가다이디 방도이노
1: 하 에잉비 에이딘 학세 아이기 타모이시나 nungsiga nu haiba sungamde kalapna khudum challu hairasu yaningde aidi mahau salairembi imaga sagona na hingjeba punsina marek mahau thokna hingla punsini khal
0: sorry em
1: aduga nahakna khushim gi nungaiba na punsilaba modern life ni nangi imunga ekhoi gi imunga wakal sanaroida
0: as
1: matam lairingai nahak nahak ki punsi ga thak mana ga daba phire pa malobi senja thumja wanom thonom tawduna ai lenga ki thabak tawbu su tawroida
0: ta moya adu yaro hebni hauji ki madam da adu sana de haiba lau sing na samu pha ba ne bungo thabak khudi mak sel sang da bam ta leitra ban ai na hari se mun nom ta khalo ba ai khuini anga ngam ta na tre ba
1: ai na lai ra nahakna senyam paibi special contractor magi macha naitum chat na koi mungna aibu maya oni ngoi haiba aidi dum haiduna lakait nang sam matam lairi ngai dane ibani laptop na usi
0: tamu ye kai no haidu bo
1: aseng mun ei na haise
0: mado oi thop ya bo wanati ai nga moe ba
1: kai du bu gi oi thoi duino
0: tamu ye nang gi si ai sa lo hai na dro
1: chalo chalo nang chat kro nang lai bena ne ai kok yam chi le nang chat kro
0: are ai sa kha gina na ti gila
1: chat kro nang ina ta gi lab na chat kro kai no ne house kim mang da ba ing bi du na gi na

이름 리뷰 워펑미 양두부 마수 우다벅고 이라바두다 승락 리뷰 오해라마네 하이잉디 아욕강한바다 플라이똥도너이 용토카다바니 용히키오버가이 마기만 악도 찾다비야디

0: 이베마 아이 코인이 하이리 와팜세 이베마 기 이몽다 야암네 까네게 더 와팜네 하하 세세세 시들레 이베 시에시드네 코인이가 뭐 핵다 비비르가 로에르다 어두대기 디 제일 범위기 탐박 너무 허브 야라니
1: 엉탕할 비코다 아이 쿠제 비방함 제키로 아두가 다들 코인 하이비리 보 와팜도 아이네 야이네 트가 야디 하이비세 아이 홍식 먹디 하이방함 제레로 아이 산이 빠도 락르가 하이나 보나 헤나 바라니다
2: 이베마 안다키 고동 사우세 로비호 오피스 사베데 로싱게도 모모펌도 마두기 마틱 사바 모멜 비토카니
0: 다모나 하이베세 야암나 숨크라버니 공항 아시텔 레이리바 아테테 로푸디네 로인 하라오라오니 야나 크라버니 아두다
1: 호이 호이 마두부 루리바디 아이네 와 펌세야 토오로 이사누 바나 토록라가 커리 하이르까다바 마두수 칸다바 야다버니
0: 에에에 아두부디네 이사누 파나 헤나 아무 해나 이마 묵 싱벌레람들의 해나 다그
2: 다그케 도리네 다그케 도리네
0: 야암 크르바 센퍼 엄마니 판가 도리네시
1: 마야암나 방하이 갈비래
0: 아이 코이디네 까나바 하이버시디 베마 방랭이들 라호버 밤제 아 그래야게
2: 따모 오직 이마 담시더디 아이야기 까나바타 티네라바네
1: 미미기 와칼라 해비더니 미봄 쿠닉 막 삭수 개나바나 와칼수 너무 많아 한 번감디 하이저리바
2: 오직 이마 담시더디 마사마사기 또 반나바 카나를 밤었답니 민웅씨 토자를 웃고 야범 어떤 낫띠
1: 에코이니 힝리버시 에코이 각덕이 잉러가 힝버수 탐호이 빅보이게드라 칸제이도 미오이 바이버시디 아시범은 사니도 홀리버닝 사시나 리퀴브드 아둠로이래 하이저리바
0: 이데 마 아이쿠이기 따모세 삐게도 삐버니 도게던 간머니 레이파키 미니스터카야가 아시에퍼 머리를 이내리버니
2: 하이영이 사는 빠기 터벅 타나기 마땅 듯으네 아이코이쇼 앙암 모마띵 아둠 빵제게 아두가
1: 다다
2: 오직기 마땀 시더디 밤나이 바 앙암 마 터우신가 낙나버 머리 레오드러버디 자 라이리 카이레 셀툼 야암 빠이리 하이르수 빵야 야더버리고
1: 파저보 복닥 야 아무 수딱 비리 아두부 호이 하이네 야버디 엄로이 더우리 감독식이 링비라 들어
0: 이때 떨리나 리앙아 씨 와, 생각나 뭐 그야 누워 이러이 더우리 따다 리앙아 씨
1: 미이기람부 프라프라블랑게 이끌러오르기 훗이 액비우 갈까 엄마가 뭐가 미싱지 온통 나 얌들 레이크래

0: みみちで、あ、よろみでね、たおりしで。はぁ、うん。今、おい、今、今。
1: はいはい。こいで、おろぼけ。
0: え、こいも、まんが、ほらんば、たろうとんばあ、しんどり。
1: いっ、こいれだ、まんきば。
0: くいのわいし。
1: くんじゃあ、しんが、ろいの、ぽいで、らがね。ろうのんばん、しんだな。がい、よくなばやお。まな、まな、ばん、ばとんのくれだな。
0: え、
1: あ、こいで、がいほうれ。
0: 마닝기야 빠짜우두디
1: 하이하이 낭낭 아랑놈이당 통라바나니 나트라바디에 람비다라고다 로이나 우르가다바니
0: 꿈나마
1: 마탁마카 올라바니 빠추 징 올레 징수 빠트 올레네 부마
0: 마 아코이기 라북두디 레이리바 나트로
1: 에 아두부디 카리기 레이테니 아이키
0: 타로 탐발 칭두디 샤리 브라바
1: 샤리에 아두부 아야마나디 샤트레다
0: 에 야마나 사실 럭트라바
1: 사드레
0: 나티마 나누 탕공 아드기디 앙안바 이욕터 우록싱나 뿔럭뿔럭 바이럭바두디 바이레 이브라바
1: 가다이디기 가다이디기 바이럭트레다 아무따
0: 무이쇼 바이럭히드라바 가야암디 꾸이크레이마
1: 낭나디 아미럼다 라이크라바니나 가리이마타 칸람라로이도 에코이기 빠앗 아두나타나네 닝탐타다 빠앗 아따이디네 이싱보 마따 라이트레다 이봉고

0: 아이기 돌아온 뿐은 마이 티브드 따르라. 아이디 마 코이기 람마시 타이나 아이는 곱진게 또보다 마 코이기 안두나 마 코이기 록탕나마니 하이드나 군기 람기에나보다 록신 기분이 마 땅사보다 남들라고 돌아온 보고 아 따마 사거들 오피스에 아이니 하이리보 마 펌시다디 과이득이 싸보 마 품모이더니 깜덕시기야
1: 마 짜누 빠주 타박 하피니 하이드나 티엠르글 외래드나 오직히 마담데부 타박 하피게 하이보다 야로이더버 시국가나 레이게
0: 다모 아이디 마파마시다 사다 락다버디 야다버니까 다모나 미니스터가 파오 파오너 버뚱다 아이가 파오 아무하나 파오너 자르바니 아 람핵 레이버가 확 오다 삐르게 그래투는 사나버 떠오르와나 하이락라버니 사부 사라바 아도 막 다모기 수 막아나라 가다버니
1: 로잉 로야들 레이버 미싱세 티엠버다 야다버 레이트버니 레이호리 버줌다드가 마코이나 셀프 톱토나 마차누파 타박 타운방 남도 우스나테
0: 까다이 다기노다 타모 리크르바 이몽니 군웅수 상크르바 호세키 마탐다 라이리 하이 하이라가 랭아키 타박 아마 포보 떠오드르바디 그도 우나도 이노 마 빵빵제라디 사라 헨게다니
1: 얌숭크르바 와팜니 사우컷바 누아이바 아원바 포르바 하이바세 빌딩 마톤 마톤 사바 인진판바 가리 통바 랭아키 오피스 마랑 까이나 레이브두 나트로
0: 이기 움디 라이레드나 띵기 움 포보 우럭들보 마땀네 아두와다 강디 다모 에코이니 이빤 파리니 되네 지까기 타보 와트르글 노에레 셸수 파이호바 소컷비 망알수 파모바
1: 마니
0: 마사누 파나 야게라 야로에라 가멘기 오더니 사다비 아디 하이르가 로에레
1: 뭐나 따바니
0: 까이시다디 따모나 하이브다 남답 거리 레이게네 람욘토 욘신다쇼 따모모 하이바 레이티게이노
1: 하이네링 이다마산 파이보 야이마시 솜도불라 이네헤이

0: 이봉호, 뭐야 임마?
1: 아이고 이비라고.
0: 아 이보 난 아무튼 솜당 떨라고. 아 그리고 뭐 폰 가르카네가 더블레이.
2: 그리 딱비가 더봐.
3: 아이 코이세 이봉호 부우나게 하이드는 아이름 이번이. 아 와리 뿐은 막대 나 코 이마나 로이는 하이름 라네는 칼리. 이봉호.
2: 바봉.
3: 쿠동사와 하이버세 빠게라가 더버났대. 나 코이기 레카에시다. 랭아쿠이 오피스마 사비르기 하이나 하이리베세 야암나 파르바니 너 이마가 난가는 뭐 야라바 쿠닥대 해도 차바 호부 야라니
0: 아 오피스시다 셀숭띵띵드나 타박 아마 수하삐라다바니
3: 아두가 람기 비팜 독바 센팜수 비그도리바니
0: 비도리바니
3: 비도리바니 셀암 누구 펑레바디 내옴수 사우나 RCC 빌딩드 사바 야라니 까라 땅보면서 똥들이 쎄빠 야라니 아두다기디 나마나 사수 미암네 이까이 쿰나 미사 가이브도 오이르거더니네
0: 지다 나 그 구역 도암등 비철 왔시다 아 시다 시마 빠시다 아 남아기 나네 고나 로르기
3: 아 도셔로 도셔로 이봉 렌 컴펜세이션 기 센펌 스네 빠나 코나버기 마타우 따로이더버니 아이 코이나 좀 실을러다버니 아 아 시다 시다 사인 도셔로 도셔로
0: 헤 콜롬스 빠셔로네 헤크다 코실로네 시다
2: 에이 구역 비방감자
0: 페이노니고
2: 아이고 와로비 레이카이 람덤시다 사콧 토랑카야기 타벅 토롭보다 아팅바 아이엣바 피비술레자디 이틱슈나사디 아두부 아할라만나 탐비람라바 람시마디 속비라노
3: 아 이봉아 나하기 센티멘도 이빠코이슈카기 아두부 마땀마땀디 마퉁이나 사콧바기 어원바 부럽보다 하늘레이람바 사론카르디 망무타바니네
2: 아이부 와마카타한디다 하이저리 비스테카리고 뭐 남드는 문나 보 호나라 클럽 더 머니푸르 컨저베이션 오브 디 페디 레인 앤 웨트 앤 에키 마퉁이나 아이 코트 PIL 타르크니
3: 아두부네 나 문나디 칼루코 호돌이 보 아파마세 레카이기 니암가 수타나부기 마탁다 로켈 에메레가 수 야암나 꿈나 카나르가 하이럴리바니 낭 둥다 닝암다 볼라카니 하이
2: 아이 나 코이금나 와클픽바 나 사나 사기도 오이자버 티브 미도 나띠
3: 에 그이노니 봉어
2: 아이기 분 신이힝이 뭐케디 이빠이 분은 마펌 짠 짠한 텀는 발람기 소옹시 시험과 차가 뚫는 악실에게 텀바해보세 아이 도당
3: 에 아두리디 잉나부터 알아야 되나

0: 허직 아이고 헷갈리다 보네. 아이고 이리 셀망 뭐야 돼. 타박 수판 해야 하나 허진 크럼이나 망대나 뭐 하나 보다 보네.
1: 김두나 묵기영이 김두나 묵기영이 아려보 앙앙세 망부 어동늑간 그래네. 마나 하이키바 랩키바도 홍우숙야 해피야 되네.
0: 따모 아이보 파티 하이게 하이저스노 아빵문나 하루 올카르 셀비도는 내글거네. 단자 사바 잉르가 먹고가 시 투가이 할 시를 갈리브니네.
1: 당아이 파트로 어디 또 부탁하네. 아이코 얘기 대 셀망고야 돼. 마스 이번 아바 이코이 캉데
0: 아도 담아 아이 와팜세 타박 오이는 온톡바다디 얌나 책신바다
1: 아투바다 나 오머리 니엑라가 만 생옷 자갓자리브 뽀녹 승세 망한 난 부탁하니네.
0: 하이글리브 망각도 하이데리드나
1: 아랑딩아 카마네까이 노도리바 아이코이드 식님을 사라드나 못분시도 못토이마사도 망적이더니
0: 어둡다마 마요 나시막 미카라 티르도 야드리 마코이 마마마사나 빠뜨게 할락보 마탐다 마코프드 헤드 두가이르 글로에래
1: 어두 숨어버니 숨어버니

0: 이마 이모
1: 그리 하이게 이봉아
0: 싱커랑에 싱탁나바 기타부 위로
1: 호이 이마 보라께 이마 보라께 세세세세세
0: 그다
1: 이제 턱선도 이제 땀나 타고 땀나 이제 언니 타고 이상하게 이마라 이봐가세 야, 내 미눈 실례했나? 부비랍니 바로. 나기 맞다고 나로 온다 풀어 말해. 이마기 뭐야 이마? 남담 맛에 미암식이 이마기 아파봐 타박도 뭐야 담. 미파타 깔랑 가만만은 삑 달라발람단 니네 이마기 뭐?
0: 이마 미파들이면 막 코이다. 항바이브 여보 왓박이 막고이 마사기 아수이바 아란바 너막 굽신나바 호나바다 토이더바 토독세 토클리버리 이마
1: 아두 바이바 라이바 티베데기 이사하나 토와이 망람라바디 망지어가다 우리 버세 이마 이사하다니네
0: 이마
1: 마독다디네 미팟다 생두가네 마나루노 오빠하기 끈장마다 나 학기다 막다 랩람바 잉비 파워 아이 코에게 마이 없다 랩퀴바도 디 이마하기 디네 이사하나 타와이기만 이네 이사망부야데 이사망부야로예 라이오이크라바나 파나심람바 사가이기만 이라스

0: 먹할다 하드레네 해. 랄루레. 아무것도 이보야 먹이 못 합니다. 랄레 하이제로 시네.
1: 응? 바보, 아이딩 암자로 있고, 아이딩 암자로 하이신. 미부, 코닉더니 아가 푸부야 아바수 보한비리. 아두가 후지 암무, 랄레 하이버가 아이셔빵 암무 있고, 아이디 가이제, 아이딩 암무 하이신.

0: 목드는 떠올이 많아. 티네 강을린 모바 아이드나 뜨나 우시 액싱시 수 강드나 바이클라 이제 마마이가 시 꼬리리드나 고시온디 영이 시오
1: 야리
0: 마시디에바
1: 티네 강이노
0: 가이세 루이노 낭보
1: 가이세 네게 낭보 티레 이바
0: 가리기야
1: 티레 이니까 이노 미크라슬라 안바니
0: 가다이들레 호라바
1: 나나이나 우리 산에서 크레 남라키 사우시 있기 말한다 스테디다 우니 하이브라 티자니 하이브라 가이노 노니니 레라가 마팜시다 라케 리 에게게 수염 하얀바니
0: 오 파리네 난가부 와리 샤나그라디 라 이바니 우나다부 수쿠이레 오히는 룸라바 밤비 시기 말음드네 낙팜시라 세 샤시다 팜시 직간 토크시 하이도키 세 밤대로 에 밤비 싱싱의 가톡리버세 누시드라 왜 싱세 지바 반바 사우세 미오이바다 가토이 사르바 칼렌기 마샤드기 마낙다 상자락바 싱부 우룸비리 삼나 분시세 가토이
1: 아도부디 오팔 싱길라만디 미오이바이 코이나 각 싱방아 마로이다
0: 마탕자히다디 아이기 보타상세 그래 속톡도바 야드레
1: 오 아두디 마탕 마탕기세 히데디
0: 쇼아이 들레리버 부크리싱세 그라 샘진기에는 칼리
1: 오오오 아두데기 마탕 마탕 아 마탕기세 히데디
0: 빠치기 아꼬이버세 마나뿡바 짜브야바 오이반도 우팔게 아마타르기 우시액싱네
1: 오오
0: 마코이기 마콘 야렉품 오이잖아
1: 오 능수나 코나마 사우로 우식싱싱을 해미나나봐 아이셀레
0: 하이 아잉비 아잉비 스나이커
1: 해버리
0: 아이셀레
1: 개봐
0: 타도 할비니
1: 깜깜다 발비니 타도 할비니
0: 타도 할비니 타도 할비니 그 이누 컹디
1: 캄비라노 띠야래 굴깜다 발비니깐
0: 사우노 부세 아이 능 할바 마땀도 라니에바
1: 마땀도 라니 나이자호로 외부모 아팅보다 반바이 빨리네 딘장바니
0: 아두웨르디 하우징 막 지엘 시로
1: 이스 야 말리코 타우나게 엄레이코 내가이네 아이부 똥엄비니까 하이베두디 아이딩아 모이코
0: 이 아두디 아이나 하이바 능 와미야타
1: 카리와 호 야자르게 야자르게 마야 야우다바 파캉아마가 마삼미아우다비 마마이가 쿠이라비 레샤비야마가 루홍도리 가이나 하이나바 마탐도 아둥가이자르게
0: 인비에 와린 와이버 벌리게네 능 타닝가드라
1: 호이붕어 능나 불리야디네 누가이버 와리라 누가이따버 와리라 캉디 뻥농다둠 누가이
0: 나나도 싱싱도 에이리라기에부시 스짭 누가이버 와리니에바 나도 따고부시
1: 능기 우시 오야 우팔워 팔기 와리도 담만드나 와레바
0: 아두나띠에바 시
1: 따라게바
0: 이바니세 쿠삼나나 셀람비 빡럽 이빡 탁다 타로 탐발 마락다 아상만의 탈럽 러북라망 마탁다 꼬이 빠이 빠이두나 사나람 마칼수나 사드리바 레이콘다 상두나 낭기 나빠다 레이랑 핵두나 진비리 마문 파라바 하이랑 핵두나 나학나 핵남리바 마카이 비자바 왕러바 징자오 히말로이 징상 빠링 짜뚜나 이싱자이비 파자바 왕나 젠타락바기 마코 라싱 마폴금 나오라바 징돌다 내학 파민나두나 눙시 이카울랑민나키바
1: 오 로이나바
0: 아잉바다기 강암다나 빠이락라가 사라바 마르부미 마야마리 지카나 탈라바 랭우이기 람파우두나 락키 카우랑마나 카우강라바 속타라바 학장 내학 보타나바 마루디안기 우름다 파민나
1: 아두기 뚱대기디
0: 낭부뿌라가 숙는맘라바 아프리카 우망 샤크이나 탈라발라마 라나 짤라

0: 말냄새 신통 나하고 이행을 입으니 마두기 마둥다 누미당 외럭라마 마땀다 타기 람담 땀나 꼬이민나이 타완 무작 마락다 라이레이 빠키 하이콜레콜 마락다 짜민나이 짜민나이
1: 오 아두라 능기능 씨바
0: 마시 각단하띠 능무 이행을 루르바 이로눈기 파자바 마칼까야기 아힝바 지이바시 삭담 뿍닝 후르바 레이 마칼싱나 케나케나바 마수싱다 사리바 마시니 아이기 망라 아이기 와칼
1: 오 아이기다 먹다 칸비리바
0: 룽시바디 타모이기니 까톡바니 퐁독다바니 타모이기 까슨다 링든을 잊어바니 짐바한다 퐁독뿐남다바니
1: 허이붕어 아마타 강대 아이디 낭원다도 아우리시니
0: 아이원다 가오바
1: 나낙다 레이라가 타모이기 레랑싱나 마카 라암나 살라리 레이남수 타도르리
0: 레이남수
1: 난디 아이기 타모이기 마니니 낭원다기 헤나 땅바 아마타 레이티
0: 아임비
1: 마말나 이다바 보상니 가리금바 보석 아마타 나수마 후친 방암로 아이기 과이디기 땅바 마니니
0: 타모이시나 하이리 낭부타도꾸로 분시가 샛민나가니 상라부 분시 공차
1: 타모이야이 에이부수 랜드네 탐비오 낭기 타모이기 보타상시다

간절히 세이시 올랑타기 왕무드 수필드기 아이범 샴싱의 석부이 세니 당장 꼬라기 모이익다 조이샴나 세랑부이 세니 세이시 또 한자 기부글로 인해

필미세이 마탕가 묵다비르시 바쿰마마 필미시데기 하몸 사다나는 사과 이세이마 라이슘 토비 선우기 마이크다 서골샘 디젠드나 세랑바이세니 다비르시.

0: 아강사, 에코이, 나리 안밤 셀리나데기, 파자르베세이마, 토롬기, 아한보이나 다미나레. 마탕시디 에코이, 케트리마융 소마리나, 아강시디기 에코이, 바이올린 공바, 아무 다미네시. 소마리나라?
1: 카츠 센시과. 카츠 센시과. 타오로.

앙앙사 엘리나 마이밤나기 군웅미세이 삭바 에코이 타오롱기 어흠수보이나 따미나레 마카자 타락보이나 코이 강연밤 술렌미데이데기 뿡예밤 따미나세이 술렌하우르시

강사 강연밤 술렌미 데이디기 코이 뽕예베다레 나 코이는 빵톡바 토롬기 아로이보이네 코이 엘랑밤 시아라스기 이세이 무타미네시 시아라스 배진장 지구와 타우러

상하이 채널기 농아일부 토름 싱글랩드는 따비유 자타자리부 토름 버린기 농틸뿡머리금이닛 망아 와클 아마디세이 란톡자그니 마시기 마뚱 뿡머리금이닛 군사망아 필미세이 마탕마탕 아묵 다한자그니 남이당외름 뿡망아 마카이 산독자그니

0: 한절이 비시 시글로 인하나 땅가가 시라 마니푸리 품미세이싱 산로폴로이 자리 아카스완 임팔 하우징 누미 당외람기 뿡멍아 따레 마니푸리다 마루 위법파오 따비르세
1: 아카스완이 임팔 허지 파워기 마루 위법파오 레이바스기 하다기 프라단 멘트리 아탈 비하리 바스파이 레키 데베기

농틸 주파마 누아이르바 토름 개아글레냐 나미암게 토글 더위름바 그게 나온셔 아직 건선버부 타가처리로는 다비버 분홍부 따라면 옥세버글레냐 란톡처리 나이코 따키시

0: 아가씨, 이 군막시나 복민대비 야마 못 볼까 앞도 핫바 따라봐. 그리고 봐, 이놈은 시봉남바 따라보디 이씨 미워이 키가더라.
1: 아가씨, 마이크이 기아드기 북클 뽑아올 신 따라 못둥다 Commander Inspector James Fo, I could get Ningtam Yogi Mayok to Ladina, I could get Maman Yaman of Ningtam Yaluki Akipunsi, Kamu to become Nanbegamak, Mabu parties in Huxin the local in a Chibi than the Piri. Mamasina Tabakasi, Nimit Kumni Manunga, District Commander Mayabna, Party Interest Yanga, Soil of Panko.
0: No! But I am annoyed! I am a cup to have a annoyed! I am a Tanker and Miamoya, Samas at Tinta Kigay! 워클러시 좀 입으라. 그리노, 이 워클러시 좀 입으라. 아스쿠이 마타마시디, 아이는 미니시 컴그라 미카야마부, 이 쿠마시르 까압둔 하트크리. 마마기 마타르 우리기니 시르 마파리 카야마부, 타시르 뿌르라가, 아이는 이 쿠마시르 까압둔 하트크리. 루호마 코지드리비, 루호마 사이 파지드리비 마우나 카야마나, 아이기 뿌로이비 타와이 그들이 간비르 마하이두나, 쿠옹파이드로 깍 그럼 나아지를 봐보다 마이 땡 타고 따오기 못다 아이기 놈이 그리 뻑컴 비기 어디가 그리기노 그리는 것이 아이기 빨리 나아보면 땀으시다 아이니 타모야 손에 빅슬라 이봐 하트가니 아이코이리 이오이스키 메어플레이브 쿠디막 아이코이 잉나무디 잉나무디 잉나무디 신나우 신나우 키우나 이 쿠스에 깜도 하트가니

0: 콘셀 캐디 양파절이드나
1: 아이마 락부감 뜻다서 호디 내 사리기 때문에 라가 아이기 또 윙기름 리버
0: 레싱룡 파는 곱선 비크라바 아띠아시다 타지기 망할 우버팡 드러그쇼 타블리 레이넘시디
1: 그다이디기 타블리 레이넘나다모
0: 쿠쇼아기나띠다 나 쿠이기 부크리마 빤다 호바 타블리기 레이넘두니
1: 아이마 나 혼나는 신비르기바
0: 까오봉 남다바
1: 아이나 할라만 뚱크라간다 탱나 타블레이마 콩도 털럭보다 따모 너는 사우드로 레이넘바도
0: 아이야 사우드로 티엠나보 하나보다 능나 가야도 와저키
1: 타제다 밤마디 신내밖에 하나 심럭바이기 믿기비 너는 하나네 때 톡드나 아이몬도 와사키고
0: 아도 와사동아시디 날레드나
1: 아이씨 능이는 낙달레이드는 세바다 오르시디
0: 머니레이마
1: 그야이기 따모
0: 능시 나한마 카이덕이디 나시나 과이덕이 해놓파세
1: 오피스덕이 와나 할락바마담다 아니 이티티나 레렴레디 쿠샤오나니 간자두나
0: 레이마
1: 따모 따모 아도 아쿠티티베세 행사오 까리 오헨시게
0: 마빠기마사 우기 오해야해보더니 아이나 폴리스 오피사 오이라버니나 아이기 샤수 쇼이나 폴리스 오피사 오린거니
1: 아이디마디 수반밤데 보다마 나파오보다 타박도 되기리자해
0: 거리기
1: 마야만은 아깔람마다 마나오는 아깔람마다 아이 아이디 수반밤데 해지르시니까마
0: 마니레이마
1: 아이코 요리엔 마나할럭 드리버세 세히타리니 빤 헨지럭레 까라이드노 마학나 레룸거다바
0: 레이마 아슈 텔레비전다 라디오다 라오보야부디 라오레다나 아두부
1: 아두부 깨도로바
0: 할럭로르카나 할럭드라바 락로르카나 락드라바 미시 아두부 아이는 마품 까라이다 목티르거니
1: 아두부다모 에코이 요렘바세 미암나 라로보 그룹 아마데 야오크리데 강나이바세 소이드네 수만만이다 아두부다모 이뻥뻥제베 이나오두나 이나오마오네 유메스텔레이제베도 나하나 포미네다베나 나오마
0: 아니 레이마 아이나 포미네다베 이나오니 하이드나 노우드 푸부제베 도키우라 징오 그를 신천후 파즈누 칸데나 와락고 와떼머 크기와니 아두부 아이나 과이디 있는 시부디 아이 이나오네
1: 따모 마시미나오노 시네베기 프레마도 뿐시 슈퍼기 타데 삐가 누고
0: 레이마
1: 아이디 마시미나오노 시사나네 히미네버세 얌밤제이 따모
0: 마니 레이마
2: 그래 이러고 시원하고 타봉 엄지 슈크리
1: 따모 따모
3: 따모
1: 따모
3: 따모
1: 따모 나 나니네 칼보네네 아무바 할라바 요레바
3: 이 발랐다 대기마 아이 따모 칼라바 샤미 따모 따모
1: 이따모 따모
4: 나시에시 니기 딸이 엄났더라 마땀 꾸이나 능시시하는 힘이 내려가봐 마이테이 아마디 마이테이 빵을 아니나 아픽포 와클나 타모이다 꼬운두나 이기로 콩시엠 기분음이다 아더 깔인기 따라하니 토이니 빤바 미기는 따리까훔 닝토우 까분음이니 아두금러바 미하라나두다니 마마하까야 마차하까야 시엣나 카이나 기바 모기싱드 샬라비니 비자하까야나 마뿌레베 까이네키바 루크라싱가 잔키바 아두가 빅리바란 까야나 마마마 빠기마 토하야오그룹 합장무 꼬느르 깝자키바 아이굼레베 까야나

내려 먹이래 토랑 뿌는 먹시 랑구 있잖네 젠기바 공연 번호 많은 사람은 아이 다다는 아이붕 아이붕아 구먼기 까다셀 후보 맞답니다 마시 감루 라이러 비네 붕아 마도닝도 부 검례 망가 농아 있지에 되나 게 예래 까이 꼬이 노마랑 래 까이 착한 오다 팅들 로라 봐 맞답니다 아이붕어 농발 부컴 센자 까야 비다나 군물 마사부 부컬럭보다 람릴 옥진 통콩기 람담다 마따 농반가 사인 타이나 빵붕가 나라 범어땀 농반 마라이 벅티다나 마카 탕그라보다 가문은 마탁 탕아바 마땀 농반아 아이 땀북가나리 노이보야는 파샤피드는 내일 입제 아두기 더막들은 라오 와이보 콜도 따바다 담만 오빠 꾼트라나 바람 장체럭다나 아이붕 어이붕아 군만 마사 마탁 당입도 오마야 마드나 농방이 마카 당할리 감만 마카들레리 농방 어이붕아 마탁 따따 아이는 하비 야라바디 능나라이 벽티로이 도미도 아이는 하비 야다바디기나 아와바 따리에바다 군만 마사 감만 밀우 비랑이 홍나라가

노야 이제 독가누 할배도 야름마부디 라이라 벌람자 이제 뜨바디 아시옹 토이더만 있고 이시에는 할배 일호더바나 시디 람자야키 아와바 따리에도 있더라.

FM 생활실을 내놓는 그 마틸 더름 싱 따비리 허질란 톡자리 다시기 세이 다시기 세석리바 룹라가기 세석부싱 세링바 다센드로 이남 아무리 부톡바 해크루즘 데벤드라 타완기 마파니 반바 잉속리 싱어마자니 반 말푸드라마토이 파이다붕기 람빡다

바오기 석금 다비데 다비디베치 메가헐스 아마고 흠다스 윙망하다 산독자리 바아카스 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제넬다니 미어베기 분시 하이버시 아와 누아이 아와나 야이파바 녹바카파 푸나마키 이신밤 호이바 아두금바 노트북 아마금바니 노트북 아시기 아호바 제나다 폭바 아두가 아로이바 제나다나 시바 하이바 아니시마디 대붕 셈비바 마푸마

0: 있잖아 비. 아, 황제래. 아이긴 비 많이 보. 런던도 태어날 뿐이 Anyway, it's a different story. 아니 뭐이 future 지금 걸로 봐래. Like 담을로 metric 타로. My result 돌로 이제 이후 못 온다네. College도 망하네. 아니 BA pass 하면 돌로 보다 제이 군트라 해래네. It's happening. 봐래 시컴 도시에 이 wife 그 따네. 마시 마렉스 9 years 에 유럽 에 아이네 숨 간마다 따라 네팔 따라 마플로 찰래야.
1: 마렉스다.
0: 그 business represent 또 하나 왜 담다. 그래서 아이스 핸디크래프트 스키포트 같다니. 아도 존 마코트 밀란 칸디 anywhere 좀 판짝담 좀 찰래. 아다 아이네 마시 람지 레이야로 감도 시겐. 아이기 패밀리기 이마도 딱람데 롱메 푹 그걸 통래 마데라 메이 할러로에나데 마포먼티지 마타마도데 87 데 이탈리 데 엠네스티 피리 일리겔 레이리메 암데 리갈라이즈 오 토니란 마다 이부 수마얌 토질리 이데난 이탈리 데 레이베 자베 찬스 라호란 이탈리 레이닝데 마람데 이탈리 데 이탈리안 싱이네 아이 레르가 거기 Mayur, Wahong, the Kwaki, and the Tishinbo and Thorne. Germany, Syrian ship, Suki be the German Natana. London, a later, same Italy, Italy, Gimong, the Dumlerani. Waiter. America, the visitor. America, see the Tiviki Jati, Kunu Laga, Kundara, Lamne. Later again. Never gonna give wives a tender. One day, my brother to low yearn, Mexico. Alaska, sorry. Alaska.
1: Crystal.
0: Crystal. Mopama, Alaska, the lawyer. Man, I'm going to hire Mrs. Sony, with you again, it will take time. I know how long. Well, maybe 5 to 10 years in processing. The ani 5 to 10 years, I get a people. Say, you whom Pavatri, the Tanamola, in White Rail. But I must see Para, say, Lucille. Para Lucille. Chalam da isi da India da ai settle ta udar me ai ja ai property le do jo thoga Manipur de lag le jena final decision ada on the way back home Canada sham de changi Niagara si inge visa ang visa normally Dhaka de la uro la kadam ne monare adu rangi schedule la mama 6 days ki pi ge 6 days ki visa phone chang kone Changaga, a Marupam Lerum. Marupson de Quinaugumba, Christian, Bangali Christian, Roni Prentiske, Bangla Dada, Tamo, Tamola, the Canada de la, maybe Han Mohunovre. I lane of launching. Man immigration interpreter. Ma launching bid, just like this in over. Tamakai, the Ivu lay you away with permit to period. Permission. The my late again. In a first. Gazette, daily national newspaper, Toki, photo golden. Mitte, Machamo, and Hamba Kundarakpa, Canada, the Hamba Kundarakpa, A name.
1: It is, 1988.
0: Ah, first Mitte, Machamo, Kundava Han.
1: Put it on Kundokum. Canada, too, we want him.
0: I was like,
1: Unarakpa, the Karamain, Loki, Bakoki, everybody.
0: London
1: tourism, Chalaga,
0: tourist, Mona
1: Chalaga, lading him with the Unagibra.
0: Yes. Business kit lakpa. The Milan Trade Fair, Shalushalaga. Largo Domo do Solaima from the Milan Trade Fair. The Kogi Dukangi, a Kogi Prulakra in Pule, Sawangi, Lee, Jonovan. Principal Pang Brian export kidam somehow dollars leasing a new home with the Pang, not a big deal.

빨리 내는 사태 자리바 럼꼬이와리 능승박임이 흩통다 망하수바 땅극다다비래 손이게 운하던 와리샤바 토름난톡비키바 아무리 토름부톡바 딜립 마영범 다비리바시 아카스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허지 다비리시 순이타네 프럼기 콘젤다 와이콘 비하리네 세링바 마니푸리 마담샤이마

0: 이세의 시글로니나 땅각시기 머니뿌리 필름세싱 란톡바 루친자리 나시기 땅각시다 로코차키바 필름싱디 잉알레이 메이짝 곰비레이 마드비마디 마탐기 머니뿌리 땅각시다 로코차키바 세색바싱디 아셈빔라 라이스람메마 종탐카말라 쿤락범 조이쿠마르 아마디 아이범 부다산드라니 세뎅바싱 Bijendra Kumar Sharma, Banka Sharma, Konsabai Bochou, Amadi Kuraijam Pulendrani. Duga Isai Singh Asigi, Serangba Singh, Ingalai Filmgi Isai Serangba, Kunjoy Kumar. Maichaki Serangbana, Ahibam Shyam Singh, Kombiregi Serangba, Aribam Shyam Sharma. Madhavigi Serangba Sakol Samti Jendra Amadi, Aruiboyna Tahanjaki Bishai, Matamgi Manipur Filmgi, Serangbana Aribam Shyam Sharmani. Tabiri Basi Akashv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ni. Sangai Channel da hojilan thoksari. Tongan tongan ba saisakpa saisakpi singdegi git sing matang matang oina. Aan ba kudol dalo khuchari Mukesh na sakpa git ama.
1: Kahin dur jab din dhal jaye सांझ की दुल्हन